사이 아하 그렇게 해야 하이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웨 심파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웨 심파 카우디가 아웨 우주 하나 우주대 아트 아웨 심파 카우디가 아웨